가기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잡아다 국물 소리에 건조 떡이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가게 쌀같이 냅다 달린다. 아이고 호소하다 몽골 물려나와 구경거리들이 되도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 소리 궁궐을 넘어 빠져나가니 인명 하는 뿌리까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

게 이게 나에겐 작은 꿈인데 꿈을 꾸는 게 꿈을 주는 게 숨을 쉬는 게 때론 버겁네 누군 이렇게 누군 저렇게 산다면서 세상은 내게 욕을 퍼붓네